0: 你找到了什么了？行啊，你小子，比我强。我再找找吧，那么多人呢，这也不够吃啊。再找找。
1: 找着一个，来，又一个。青青，你在干嘛呢？帮我捡点树枝吧，这衣服都湿了，我想趁这会儿烤烤干。
2: 哦，
1: 你有火柴吗？有。
3: 조간, 각 소대에 전해라. 이 지역을 자세히 조사하겠다.
4: 네, 전열요.